0: 晚上听半段的这个多想再和你吹吹风之前，先来一首半段版本的
1: 爱江山
0: 更爱美
1: 人
0: 啊，重新开始来。 OK OK

教练，那是一个坚强的少年，是我选择了这里。

0: 这里天高云淡，湖水碧蓝，哇，真想让时间定格在这里。
1: 旅行，永远在路上。声色旅行。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호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6월 18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구와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각각 연결 주둔 부대 정병과 우대 무휼 대상을 위문하고 시당위와 시정부를 대표해 명절 축하와 문안을 전했습니다. 연결 BRT 2기 대상이 현재 마무리 단계 들어서는 바 8월 초 개통 운행될 예정입니다. 연결 1978 문창원 예랑 체험형 예술전시관이 내부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8일 건군절을 앞두고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와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은 각각 연기를 주둔 부대 장병과 우대 무휼 대상을 위문하고 시당위와 시정부를 대표해 명절 축하와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왕길보는 무장경찰 연변 지대를 찾아 장병들과 좌담을 진행하고 부대 건설 장병 생활 보장 상황을 자세히 알아봤으며 오랜 기간 연기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해온 연기를 주둔 부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연간 연기를 주둔 부대는 습관

0: 평 강군 사상을 견결히 관철하고 새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깊이 관철했으며 건군 100년 분토 목표를 향해 훈련과 전투 준비를 강화하고 선진 전투력 건설을 다그쳐 국가 안전과 변강 안전 안정수호에 두드러진 기여를 했습니다. 연기를 두둔 부대 장병들은 조둔지를 고향처럼 여기고 인민 군중을 친인처럼 대하며 지방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솔선해 맡아 한 지역의 평안과 안녕을 지키는 정치적 책임을 힘있게 짊어졌습니다. 광범위한 장병들이 우량한 전통을 계속 발양하고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며 시종 당의 지휘를 따르고 지방 발전에 더욱 깊이 융합해 변강 안전 안정 수호와 연기를 거품질 발전을 위해 더욱 큰 힘을 보태주기를 바랍니다. 시당위와 시정부는 쌍공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종료 지시 정신을 견결히 관철하고 연기를 조둔 부대 건설 발전을 적극 지지하며 쌍공 공동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옹군 우속 각종 정책을 시달해 장병들이 마음 놓고 변강을 지키며 공훈을 세울 수 있도록 진정으로 실질적인 일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풀어줄 것입니다. 이어 왕길보는 98세 우대무휼 대상 곽태송을 위문하고 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또한 관련 부문에서 각종 우대무휼 정책을 잘 치달하고 실제 어려움을 제때 해결해 당위와 정부의 따뜻한 관심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생활이 더욱 안정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기를 조둔 부대에서 김봉은 부대 장병들과 좌담을 진행하고 부대 건설과 후군 보장 등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광범위한 연기를 두둔 장병들은 연기를 뿌리내리고 지방 건설에 적극 참여해 연기를 경제 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연기를 두둔 부대가 영광스런 전통과 우량한 작품을 계속 계승하고 발양하며 훈련과 전투 준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안정 보장, 연기를 거품질 발전과 현대화 건설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공훈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시당위와 시정부는 시종 쌍공 사업을 중요한 위
1: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시규율검사위원회 서기이며 시감찰위원회 주임인 조천강,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양비가 각각 시인민무장부, 연결조둔부대, 연결군사대표실, 무장경찰 연결기동대대와 우대무휼 대상 가정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방문하는 곳마다 시급 지도일군들은 장병 대표들과 좌담을 진행하고 부대 전투 대비 훈련, 일상 건설, 장병 생활 보장 상황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장기간 변강에 뿌리내리고 충성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며 변방의 평안과 사회 안정에 두드러진 기여를 한 전체 장병들에게 숭고한 경의와 진심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연결시가 새시대 쌍공 공동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호하고 연결조둔 부대에 각종 건설을 전력 지원하며 장병 가족 취업과 자녀 입학 등 실제 어려움을 진심으로 해결해 군과 지방이 한 가족처럼 지내는 좋은 국민을 더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대무휼 대상 가정에서 시급 지도일군들은 관련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봉사하고 우대무휼 대상의 실제적 어려움을 제때 해결하며 봉사 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국방 사업에 기여한 모든 우대무휼 대상들이 당국
0: 를 진행하고 있고 8월 초 개통할 예정입니다. BRT 2기가 운영에 들어가면 연기를 쾌속 공공버스는 동서 방향으로 연결돼 출퇴근 효율을 한층 높이고 도시 녹색 공공교통의 거품질 발전을 주동하게 됩니다. 시 공공버스 집단 유한회사 운영부 부장 진효연은 BRT 2기가 개통된 후 일부 로선은 계획에 따라 동시에 조정되는데 모든 정류장은 기존처럼 같은 승강장에서 무료 환승이 가능하며 승객들은 정류장을 나가지 않고도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하고 출행 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7월 29일, 연결 1978 문창원 예랑 인터랙티브 예술전시관이 정식으로 내부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공급 요산을 개조해 건설한 이 몰입형 디지털 전시관은 연변 문화관광 융합 발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예랑 인터랙티브 예술전시관은 1978 문창원 핵심 구역에 위치하며 총 건축 면적은 12,000평방미터입니다. 동북 지역에서 규모가 앞선 몰입형 체험형 예술전시관으로 우리시 공업 유산 활성화 개조와 정부 기업 문화관광 융합 발전의 중점 대상입니다.

0: 전시관은 장백산 풍모, 조선족 문화 특색과 디지털 기술을 깊이 융합해 9개 주제 몰입 체험 구역을 만들어 전통적인 전시 관람 방식을 깨고 관광객들이 직접 예술 공간 속으로 들어가 상호작용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시관 내부에는 연변 특색 특산품 구역과 문창 휴식 구역도 함께 마련해 문화 체험, 장면 촬영, 특산품 구매, 휴식과 여가를 하나로 결합한 원스톱 문화 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시관은 중국 조선족 민속원, 서시장, 인터넷 인기벽 등 3대 핵심 지점의 기하학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운영 시간을 저녁 9시까지 연장해 민속 여행 촬영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 음식점, 쇼핑 등 관련 소비 활성화도 이끌게 됩니다. 1978 예령 인터랙티브 예술전시관 운영 총감독 허건영은 전시관을
1: 교원 등 골프 교육 분야 핵심 인력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연변대학 부교장 류암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디지털 골프 산업 발전은 교육 표준화, 산업 규모화, 경기 국제화, 창업 상시화, 인재 양성 세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 대학이 통일된 교육 규범을 마련하고 학교와 기업 간 협력 통로를 구축하며 교육 과정 실습 훈련 인증 산학 융합 전 과정을 최적화해 복합형 디지털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함으로써 디지털 체육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사회 각계의 힘을 모아 디지털 체육 건설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디지털 골프가 도시, 사회 구역, 학교에 보급되도록 추동해 전 국민을 아우르는 스마트 건강 운동 체계를 구축하고 규모화 디지털 체육 실물 경제를 육성해 국민 신체 자질과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체육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을 입을 모았습니다.
0: 중국인민 해방군 건군 99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7월 30일 북산 가두난 신흥 분야 및 가두 주둔부대 장병과 함께 군지방 공동건설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가두 당사위원회와 신흥 분야 당조직은 가두 주둔부대 제대군인 및 군인 가족 대표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국방건설에 대한 가두 당조직과 관할구역 기업들의 지지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군민이 함께 불씨를 이어가자를 주제로 한 오락 활동이 중국인민해방군 군가와 함께 막을 올렸습니다. 춤대결, 성구 맞추기, 줄다리기 대항전 등 다양한 종목이 차례로
1: 아니 예정대로 개강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예술 수업을 전시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북산소학교 1학년 일반 학생 오니엄가는 지난해 겨울방학에 와서 그림을 배웠는데 올해 여름방학에도 다시 와서 그림을 배우고 있다고 하면서 그림 그리기는 정말 재밌다고 했습니다. 이번 양성반은 전문 예술 교원이 강의를 맡았으며 성악, 무용, 미술 등 여러 분야의 예술 과정을 개설해 다양한 연령대 청소년들의 취미와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또한 교육질을 보장하는 전제 아래 양성 과정이 끝난 후 성과 발표 공연도 조직해 아이들에게 학습 성과를 선보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문화관 부관장 김소라는 이번 공익 양성은 문화해민 사업을 실천하고 청소년 미술 예술을 심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연결 시문화관은 공익 과정 공급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보급형 예술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집 앞에서 우수한 미술 예술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4: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갑니다. 이번 주에는 황보경학 작사 작곡의 AI 기술로 제작한 아버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난다. 누구를 봐도 눈에 거슬린다 등 느낌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더운 날씨가 원인인데요. 그럼 고온은 왜 사람을 더 쉽게 폭발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이 더 쉽게 영향을 받을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기온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짜증이 나기 쉬운데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정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날씨가 더워 땀을 많이 흘리면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이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며 인내

애심이 나빠져 작은 일에도 화내기 쉽습니다. 다음, 뇌 상태 악화입니다. 신체 열을 방출하기 위해 피부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로 인해 뇌에 대한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리하여 자기 통제력과 판단력이 모두 저하됩니다. 그리고 수면질 악화입니다. 여름밤은 무더워 잠들기 어렵고 얕은 잠을 자며 수면 부족은 직접적으로 감정을 불안정하게 해 쉽게 화를 내고 예민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신체의 지속적인 불편함입니다. 무덥고 끈적거리는 날씨는 몸을 항상 약간의 긴장 상태로 유지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씩 쌓이면서 결국 더울수록 짜증나고 짜증날수록 더 힘들고 힘들수록 더 쉽게 화를 내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해소할 방법의 부재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밖에 나가 운동하기를 꺼려하면 스트레스와 나쁜 감정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현실적 스트레스의 가중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더우면 입맛이 없고 식사가 불규칙해지면 신체 상태가 나빠집니다. 또한 통근할 때 너무 더워 견디기 힘들고 외출하면 온몸이 땀으로 젖고 심신이 피곤해집니다. 동시에 고온은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업무와 학습 효율을 저하시키며 과제가 쌓이고 진행이 진행되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열사병, 상열, 신체 불편이 발생하기 쉽고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겹쳐지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입니다. 수면 부족은 감정 조절 능력을 직접적으로 파괴해 여름에는 더욱 쉽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내분비 및 체질이 민감한 사람입니다. 호르몬 변동이 심한 청소년, 갱년기 여성으로 인해 신체와 감정 조절 능력이 비교적 약해 날씨의 영향을 매우 쉽게 받습니다. 다섯째, 특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입니다. 일부 혈압 강화제와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들은 약물이 신체 열 방출과 신경 조절에 영향을 미쳐 여름에는 더 쉽게 열이 오르고 심란해질 수 있습니다. 네, 결정이 생긴 꿀은 먹으면 안 될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꿀을 오래 보관하면 바닥에 흰색이나 연한 노란색의 결정이 생기고 탁해 보이며 색이 짙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꿀은 고당도 저수분 활성식품으로 포도당이 고농도 저온에서 결정으로 쉽게 색출됩니다. 꽃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생기는 속도가 다른데 유채꽃 꿀이 빠르게 굳어지고 아카시아 꿀은 과당 비율이 높아 더 오랫동안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관 중 당류와 질소 함유 물질이 천천히 메일라드 반응을 일으키고 일부 페놀류가 산화되면서 색이 점차 짙어질 수 있지만 이는 변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의 높은 당 농도, 낮은 수분 활성도, 낮은 pH, 그리고 과산화수소, 폴리페놀 등의 요인이 함께 작용해 강한 항균 능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밀봉, 건조, 상온에서 빛을 피해 보관하면 일반 세균이나 효모에 의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결정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지 결정이 생겼거나 색이 약간 짙어진 상태, 그리고 통 안에 이상한 기포나 층분리가 없는 경우, 꽃향기나 꿀향이 나며 썩은 냄새, 곰팡이 냄새, 알코올 냄새가 없는 경우, 입에 넣어도 코를 자극하는 신맛이 없는 경우입니다.

0: 만약 통을 열었을 때 명백한 산패나 알코올 냄새가 나고 많은 기포가 생기며 가스가 분출되거나 표면에 곰팡이나 의심스러운 이물질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결정을 다시 맑게 만들고 싶다면 꿀병을 약 40도의 따뜻한 물에 넣어 45도를 초과하지 않게 천천히 가열해 결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 후 꺼내면 됩니다. 고온에서 오래 끓이지 않도록 주의해 풍미와 일부 활성 성분의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꿀은 1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 보툴리누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두리안을 많이 먹으면 뇌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네, 최근 인터넷에는 두리안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신체가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혈당이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롤러코스터식 변동이 뇌를 바보로 만든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두리안은 확실히 에너지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과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총 에너지 및 탄수화물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리안의 혈당 생성 지수는 49로 저혈당 생성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두리안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 후 빠르게 떨어뜨리는 현상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식후 혈당 반응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인지 능력이 그에 따라 변화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리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뇌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청소나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나를 챙기니 복이 따라온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나를 대접하니 남도 나를 대접합니다. 즉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뜻과 같은 도리인데요. 나에게 돈을 쓰기 시작하니 이상하게 돈이 더 들어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니 곁에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나에게 시간을 쓰니 자신감이 저절로 붙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니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챙기니 남의 눈치가 사라졌습니다. 나한테 쓰는 건 낭비가 아닙니다.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보통 우리 부모님들 그러시죠? 나보다 먼저 자식을 챙기는 데 더 앞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나한테 쓰는 건 낭비가 아니고 인생이 풀리는 거고 또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나를 위해 아낌없이 써보세요.

책을 읽다가 노안이 왔는지 가까운 글씨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아, 벌써 노안이 왔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은 조금 덜 보라고, 대신 마음으로 더 보라고 세월이 가르쳐주는 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하루가 되어가길 바랍니다.

어떤 인생을 살면 사는 게 최고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동네는 바로 이렇게 사는 것도 최고가 되지 않을까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거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살거라. 욕심 부리지 말고 만족하며 살아라. 미래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즐겨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속도대로 살거라. 완벽하려 하지 말고 변하게 살아라. 인맥 따지지 말고 내 사람만 남겨라. 네, 말은 참 쉽지만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또 해나가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젠 울고 떼쓰고 그렇게 통하지 않는 나이가 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고 싶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껏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질 때,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늘 어른인 척 꿋꿋하게 서 있기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감성 글귀입니다. 뭐 햇살이 비치는 꽃과 그리고 커피 한 잔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을 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오늘도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

0: 보이는 대로 불필요해 보이는 물건부터 급하게 골라버리며 서둘러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인 분류와 정리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눈앞의 결과만 빨리 얻으려 성급하게 행동한 탓에 바닥에는 물건이 수두룩 쌓이고 일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급하게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 소중하고 필요한 물건까지 함께 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예정한 시간보다 갑절로 더긴 시간을 들이게 됐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순서를 지키며 천천히 정리했더라면 훨씬 수월하고 깔끔하게 마칠 수 있었을 일인데 지나치게 서두른 탓에 오히려 시간만 두 배로 낭비했습니다. 이처럼 준비 없이 성급하게 행동해 헛수고하는 제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콩밭에가 두부 찾는다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 콩밭에가 두부 찾는다는 지나치게 몹시 성급하게 행동함을 비교 이르는 말입니다. 콩은 두부를 만드는 원료이지만 콩밭에는 오직 콩만 있을 뿐 가공이 끝난 두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없는 것을 얻으려고 무작정 서두르고 앞뒤 상황을 따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비웃고 경계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 속담에 딱 맞는 상황은 정말 많습니다. 공부를 할때 기초를 다지지 않은 채 바로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서두르거나 업무를 할때 자료 준비와 검토 과정을 건너뛴 채 결과만 급하게 내려고 하는 건 모두 콩밭에가 두부 찾는 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눈앞의 결과만 급하게 바라보며 지나치게 서두르면 결국 헛수고만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선조들은 이처럼 성급한 행동의 헛됨을 콩과 두부의 비유로 간결하고 재밌는 속담으로 만들어 후대에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무작정 서두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차분하게 순서를 지키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따뜻한 지혜입니다. 앞으로 일을 처리할 때 지나치게 서두르고 성급하게 행동하려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속담, 콩밭에가 두부 찾는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면 훨씬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예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
1: 요님의 족전을 보냈습니다.
2: 화교 사무삽에 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지시가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리강 총리가 슬로벤스코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2: 조왕 선전부가 왕극에게 시대 번복이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1: 보도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2: 아래 상세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형 국가주석이 7월 29일 카를로스 노바에게 족전을 보내 그가 산토메 프린시페 민주공화국 대통령 당선되는 데 성공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습관형 주석은 근년래 양국 관계의 발전 추세가 양호하고 쌍방 간 정치적 상호 신뢰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서로의 핵심 리익, 종대 관심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서로를 확고하게 지지해왔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제 분야 실무 협력에서 또렷한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나는 양국 관계 발전을 깊이 중시하며 노바 대통령과 함께 중국 아프리카 협력론단 북경 정상회의 성과 관찰을 계기로 양국 전략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며 양국 인민의 더큰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1: 전국 화교 사무 사업회의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기간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화교 사무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에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대표와 화교 사무 종사자, 광범위한 해외 교포, 귀국 교포와 그 가족 등 각계 인사들이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0: 그들은 습근평 총서기에 중요한 지시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단호히 관찰하고 실시하며 마음과 힘을 모아 중국 꿈을 함께 이루고 공유하는 주제를 견지하련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단결과 분투를 촉진함으로써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업을 위해 힘을 이바지하련다고 다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18차 당대회 이래 화교 사무 전선은 당주왕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관찰하고 광범위한 해외 교포, 귀국 교포와 그 가족을 단결하고 동원해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중화 문화를 전승하고 고양하며 중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등 면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표했습니다. 현장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청취한 후 주왕 통일전선사업부 화교사무종합국 국장 안묘는 습근평 총서기가 광범한 해외교포, 귀국교포와 그 가족들의 적극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표했습니다. 안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높은 차원에서 멀리 내다보고 뜻이 깊고 원대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고무적이고 진취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우리는 신심을 다지고 분발 진취하며 목표에 착안해 화교 사무 사업에 대한 통일적 조정과 연구, 포치를 한층 더 강화하려 합니다. 그리고 관련 부문과 밀접히 협력해 화교 사무 분야의 관련 정책과 법규를 부단히 보완하고 화교들의 마음과 힘을 널리 결집해 신시대 화교 사무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 로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당의 화교 사무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면을 둘러싸고 화교들의 마음과 역량을 더욱 잘 결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해외 교포와 귀국 교포, 그 가족들이 훌륭포와 그 가족과 절친한 사이가 되고 화교 사무 사업의 실천자가 되라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당부를 명기하고 사상으로 교포들의 마음을 선도하며 복건 교포 응접지를 잘 운영할 것입니다. 해남성 화교연합회 주석 소연은 화교 사무 사업은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힘을 결집하고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는 전략적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투자 유치 플랫폼을 적극 구축하고 습근평 총서기가 제기한 해남 자유무역항을 우리나라 신시대 대외 개방을 인도하는 중요한 문호로 건설하기 위해 화교계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귀국 화교인 광동성 면역학회 리사장 윤진남은 화교 사무 사업에 대해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당과 국가가 해외 교포, 귀국 교포와 그 가족을 깊이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에 입각해 과학기술 혁신으로 인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에 융합하며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위해 화교계의 역량을 이바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기남대학 화교 중국인 연구원 특별 초빙 교수 리명화는 신시대 화교 사무 사업은 화교의 감정 수요를 료해하고 화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교포 리익을 수호하고 교포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로정에서 우리의 화교 사무 사업은 기필코 방대한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1: 리강 총리가 7월 29일 오후 복견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슬로 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수교일에 양국은 시종소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양국 진선은 갈수록 단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대통령 선생이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유럽과 중국 간 대화와 협력 추진을 위해 슬로 벤스코는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종룡이 접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7월 29일 오후 북경에서 슬로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0: 제 위원장은 습근평 주석과 대통령 선생이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를 위해 청사진을 그렸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슬로벤스코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에 따라 전략적 상호 신뢰를 부단히 증진하고 1대1로 공동건설, 경제무역, 인공지능, 신에너지 등 분야의 호혜 협력을 심화하며 민심 상통을 촉진하고 양국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슬로벤스코 국민의회와 함께 친선적 왕래를 밀접히 하고 비법, 감독 등 분야의 경험과 교류를 전개해 양국의 실무 협력에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양국은 상호 존중과 주권 평등, 지속적 대화를 견지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양호한 발전을 위해 기반을 마련했다고 표했습니다. 슬로벤스코는 중국과 함께 입법 기구의
1: 이를 통해 학습 교양 성과를 부대 고품질의 발전의 동력과 실효성으로 전환했습니다. 학습 교양 전개례입니다. 과거 업무종 형상공사 단기 효과와 관련된 편향적 문제 15건을 정리하고 장병들이 당성 수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가치 추구를 바로잡도록 교양하고 인도했습니다. 공군 항공병 모려단 장효백 씨는 당성을 근본 자로 삼아 공산당원이라는 제일 신분, 당을 위해 일하는 제일 직책을 항시 명기하며 초심을 끊임없이 되묻고 초심을 소화하여 종족의 항로가 방향을 리탈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공은 내가 아니어도 되지만 성공에는 반드시 내가 있다는 사상 각오와 책임감으로 기초적인 업무를 기꺼이 수행하고 완성되지 않을 일이라도 기꺼이 나서하며 강군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 힘을 보태야 합니다.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모장 경찰 독수리 기동대 당위원회 위원들은 반소반대 내려가 좌담회를 열고 조사를 진행하며 군사훈련의 절차 중시, 실전 경시, 성적 중시 능력 경시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고생한 시간이 곧 훈련 성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단호히 시정하고 부대에 반복되고 중첩되며 효율성이 낮고 압력이 가중되는 조잡한 훈련을 중지시켰습니다. 극한 환경을 유지하고 훈련 기준을 지키는 동시에 어렵고 엄격한 실전 요구에서 출발해 중점, 난점 과목을 증설했습니다. 무장경찰 독수리 기동대 여전지 씨는 평소 훈련이 아무리 거창하고 장면이 보기 좋다고 해도 실전 검증을 견디지 못하면 최대의 지족관 편향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은 기술의 겨룸이자 사상 기풍의 련마입니다. 우리는 형식을 중시하고 실효성을 경시하는 잘못된 인식을 단호히 시정하고 기술과 전술 련마, 사상과 기풍 련마를 긴밀히 결합시켜야 합니다. 훈련장을 전장으로 삼아 단련하고 상시 전쟁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전투력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학습 교양 중 부대 당면에는 작전이라는 근본 직능을 단단히 틀어주고 실제 대태로 돌발 사건 처리 임무에 대조하여 훈련에 부족한 고리를 태우며 114건의 문제를 목록에 넣어 정돈과 시정을 착실히 추진하여 이미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0: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29일 발표한 데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사회물류 총액은 181조 1천억 원으로 가격 비교 가능 기준으로 동기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첨단 제조, 첨단 기술 산업, 민생 소비 등 분야의 물류 수요 증가세가 비교적 빨랐으며 첨단화, 국제화, 친환경화 전환 특징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분기 전국 사회물류 총액은 6.2%, 2분기 전국 사회물류 총액은 4.4% 증가했습니다. 중국 물류정보센터 류우항 주임은 거시적 경제와의 연동 표현으로 볼때 상반기 우리나라 GDP는 동기 대비 4.7% 증가하고 사회 물류 총액 성장 속도는 GDP 성장 속도보다 0.4%포인트 빨라 물류 수요가 국민 경제 성장에 대한 버팀목과 인도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반기 공모품 물류 총액은 동기 대비 5.4% 증가하여 1월부터 5월까지와 기본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신질 생산력의 조속한 육성에 따라 첨단 제조 분야 물류 수요가 강한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0: 첨단 기술 제조업은 13.3%, 디지털 제품 제조업은 12.3% 증가하여 전체 공무품 성장 속도보다 각기 7.9%포인트, 6.9%포인트 높았습니다. 류우황 주임은 물류 수요의 첨단화 추세가 뚜렷하여 공무품 물류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으며 공무품 물류 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반기 단위와 주민 물품 물류는 탄력적인 증가세를 보여 3.8% 늘었습니다. 류우황 주임은 구조적으로 온라인 경영 형태가 버팀목이 되고 소비 성격이 견인력이 되며 하향 시장이 확장되는 적극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온라인 소비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상반기 전국 실물 상품 온라인 소매 총액은 동기 대비 4.8% 증가하여 동기 상품 소매액 성장폭보다 3.7%포인트 높았습니다. 전자상거래 택배 업무가 보조를 같이 해 확장되고 신경영 형태, 신모델이 민생 물류에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로 보면 상반기 물류업 총수입은 7조 2천억 원으로 동기 대비 4.7% 증가하여 업계 경기 수준이 안정 속에서 반등했습니다. 동시에 사회 물류 운영의 원가 절감, 효율 증대 성과가 지속적으로 다져지고 물류 효능은 안정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1: 공무원보도 办公室이 29일 오전 15차 5개년 전망계획 출발 계열주제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소식 발표회에서 국가지적재산권국 관계자가 올 상반기 승인한 발명특허수가 45만 3천 건에 달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대국 지위를 한층 더 다졌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가지적재산권국 보도대변인이며 부국장인 예문표는 올 6월 말까지 우리나라 고부가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이 236만 건에 달하고 만 명당 고부가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은 16.8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효 발명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57만 4천 개, 유효 발명특허 보유량은 425만 4천 건이며 국내 총량의 74.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말보다 0.3%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인공지능,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4세대 정보기술 영역의 유효 발명특허는 총량의 16.5%를 차지했습니다. 최첨단 영역의 발명특허 축적량은 새로운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예문표 부국장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신질 생산력 발전과 핵심 기술 공략, 특색 5세 산업 육성 등 국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의 중점 임무를 둘러싸고 지적재산권의 제도와 기술 공급을 통해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동력 에너지를 제공하며 새로운 우세를 형성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컴퓨팅 등 영역의 지적재산권 보호 규칙을 한층 더 보완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운영 강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국제규칙과 표준 제정에 깊이 참여하고 발전 기회를 다그쳐 선점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종합실력과 국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0: 중국 말리화의 고향으로 불리는 광서 쫑족 자치구 횡주시는 말리화 재배 면적이 18만 무를 넘습니다. 지난 7월 6일 태풍 메이삭의 영향으로 횡주시에 심각한 호우와 침수 피해가 발생해 많은 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현지 관련 부문은 즉시 복구 작업에 착수해 재배 가구와 기업의 생산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구매상 림숙하는 현재 말리 생화 가격이 근당 최고 51원까지 올랐다며 광서 횡주의 말리화 공급이 하루빨리 회복되면 화농도 차 상인도 모두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중앙선전부가 최근 왕극에게 시대 본보기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장기간 군사교수 과학연구 일선에서 분타는 과정에 심각한 질환 때문에 다리를 절단했지만 왕극은 여전히 팀을 이끌고 국제선진 수준에 도달한 여러 혁신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대 장비 핵심 소프트웨어의 안전과 신뢰성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무한극은 신시대 군대 교육과 과학기술 일군의 우수한 대표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강설혜였습니다.

0: 에티오피아의 경제는 풍부한 커피 자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는 산과 바다를 넘어 중국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점차 융합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차 관리국 샤피 우마이요 부국장에 따르면 7월 7일에 2025-2026 회계 연도에 중국은 에티오피아 커피의 제3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지난 회계 연도에 제5위와 2년 전에 제7위보다 더 향상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2026 회계 연도에 중국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커피 수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3억 4,7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마이어에 따르면 중국은 에티오피아 커피의 최대 수출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중국은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아프리카 상품의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도록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케냐 몸바사 항구의 부두에서 샤베라와 커피 등 현지 특색 농산물을 만재한 컨테이너가 화물선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주한 장면은 이미 케냐 해안선의 일상이 됐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화물을 만재한 화물선들이 출항을 위해 대기 중이며 항구의 조정원의 무전기는 조용할 사이가 없습니다. 몬바사 나이비로 화물철도 라이츠항역은 운송 대기 중인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고 열차 바고는 전부 만재한 상태입니다. 현장 관리원 샘 압둘은 한창 화물 열차 연결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압둘에 따르면 예전에는 빈 바구니 귀환률이 높을까봐 걱정했다면 지금은 중국 시장의 주문이 증가하면서 열차 바구니마다 가득 차고 작업량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화물 수송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예전에 열차가 화물을 기다렸지만 지금은 화물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케냐 철도국 라이츠항역 작업장 책임자 듀크 카이 안체에 따르면 올 5월부터 차, 아보카도, 가죽 등 농업품의 공급 원자재의 대중국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중국에서 온 전자제품, 신발, 모자, 의류, 가정용품 화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세관 총서에 따르면 올 5월과 6월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그중 아프리카에서 수입 몬바사 항구 타워 크레인 아래를 오가는 컨테이너, 그리고 몬바사 나이로비 구간을 달리는 열차까지 중국이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실시하면서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해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함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는 생동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0: 진홍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독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번색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하남 총각과 장족 처녀가 변강 지역에 불이 내린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이란과의 휴전, 이번엔 미국이 싸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싸울 수 없는 것인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의법치국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3: 오사헌법 역사 자료 전시관에서 이 몇 통의 편지가 유난히 눈길을 끕니다. 모택동 동지가 당시 북경에서 근무하던 요석이 동지에게 보낸 친필 서한입니다. 편지 속의 제2원고와 제3원고는 세종국의 첫 헌법 초안 원고를 가리킵니다.
4: 방주는 세종국 첫 헌법을 작성한 곳입니다. 1953년 말부터 1954년 3월까지 모택동 주석이 인솔한 헌법 초안 작성 소조는 이곳에서 77일 동안의 낮과 밤을 이어 세종국의 첫 헌법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역사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책장부터 책상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쌓여있는 서적들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헌법 관련 자료이며 중국 역사 속의 헌법부터 세계 각국의 헌법까지 골고루 갖춰졌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은 당시 주석의 저명한 논단을 충분히 입증해줍니다.

0: 바로 헌법을 다루는 것은 과학을 다루는 것이라는 논단입니다.
1: 1954년 6월 14일 헌법 초안을 공식 발표한 후 두 달 남짓한 기간 전국 각계에서 1억 5천만 명이 헌법 초안 학습과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전국 인구의 4분의 1의 국민이 헌법 제정에 참여한 사례는 세계 헌정사에서도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이번 대토론을 통해 당과 인민의 통일된 의지와 공통된 염원이 충분히 구현되었습니다. 1954년 9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북경에서 성대히 개막했습니다. 9월 20일 오후 제1기 인대대표들은 1197장의 찬성표 만장일치로 세종국의 첫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오사헌법 반포 시행으로부터 오늘까지 우리나라 법치 건설은 이미 70여 년의 료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과 개혁개방 과정에서 법치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전반 국면과 전략적 높이에서 전면적 의법 지국에 관한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창조적으로 제기해 습근평 법치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법치 사상은 신시대 법치 건설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 성과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이론의 중대한 혁신과 발전이며 신시대 전면적 의법 지국을 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사상입니다. 둘째, 전면적 의법지국은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제 분야의 활동은 모두 법률에 따라야 함을 가리킵니다. 2020년 7월 말 법제일보 창간 40주년에 즈음해 법제일보 사무총사 외벽에 걸린 법제일보 네 글자 중 제자를 제도의 제에서 관리의 치로 바꿨습니다. 비록 한 글자의 차이지만 뜻은 상을 보시겠습니다.
2: 国无常强，无常弱。 奉法者强则国强，奉法者弱则国弱。经过长期努力，中国特色社会。
3: 나라는 항상 강한 것도 아니고 항상 약한 것도 아니다.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자가 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는 한비자 유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로 나라가 영원히 부강할 수.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2: 역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등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어요 한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23년 22세인 하남 총각 장수는 제대 후 고향을 떠나 서장 시가제시 아동현 퇴나향 평안법치판공실에 취직했습니다. 같은 해 현에서는 전민건강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향에서는 민족단결, 마음은 당을 따라를 주제로 한 상황극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때 군인 역을 맡을 배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대해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장수가 출연 요청을 받게 되고 퇴나향 내규촌 과학기술 전담 간부인 서장 처녀 백마 오주가 촌의 위임을 받고 안무 연습을 총괄하게 됐습니다. 연습 초반 장수는 대본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백마오주가 한 구절 한 구절 짚어가면서 잘 알려줬습니다. 반대로 백마오주가 농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집행하다가 문구가 애매한 조항을 만나면 장수가 관련 문건을 토대로 정책을 하나하나 정리해 잘 설명해줬습니다. 이런 와중에 두 사람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무대 외 민족 단결 이야기가 대단원으로 마무리할 때 무대 밖에 두 사람의 인연도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평소 마을 방문 업무는 두 사람의 일상이었습니다. 백마오주는 목축 지역에 뿌리 내리고 야크 품종 개량, 새끼 낳기와 보육, 초지 관리 등 일에 매진하면서 축산 농가들의 실태를 일일이 조사하고 통계했습니다. 장수는 그 뒤를 따라 정보 등록, 촬영, 자료 정리 등 사물을 꼼꼼히 지원했습니다. 산 등성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길은 험난해지고 산바람은 매서웠지만 그들은 서로 부축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변강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한 번은 장수가 독학한 어설픈 서장으로 백마오주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단어와 문법이 엉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백마오주는 그때 제가 잘못된 발음을 거쳐줬더니 그 후로 자꾸 저를 붙잡고 장조거를

0: 가르쳐달라고 졸랐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멀리 초목라르 설산이 하얗게 빛나며 두 사람 사이에 피어오르는 애틋한 감정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매일 함께하며 마음이 서로 통했습니다. 2023년 두 사람은 서로의 고향을 오가면서 3,600m를 사이에 둔 두 가정이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해 두 사람은 퇴나형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복을 전하러 온 동료들은 변강에 불이 내린 신랑 신부를 보며 여기에 집을 꾸렸으니 나라의 문을 지키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진심 어린 덕담을 건넸습니다. 가정을 꾸린 뒤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변방일선을 누볐습니다. 백마호조는 축산업 발전에 집중해 품종 개량을 이끌며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돕고 장수는 본업을 충실히 수행하며 밤늦게까지 업무를 보다가도 순찰 임무가 떨어지면 날이 밝기 전에 순찰의 길에 나섰습니다. 백마호조는 각자 바빠서 하루 종일 몇 마디 나누지 못할 때도 많지만 함께 이 자리를 지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웅장한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1: 만약 미군이 공격을 멈춘다면 이란도 자국의 행동을 멈출 것이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에 대한 미군의 공습 중지가 주동적인 중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곤란과 다중 계산 속에서 나온 할 수 없는 투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대이란 공습 성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 악시오스 뉴스 사이트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중앙사령부의 쿠퍼 사령관이 지금 규모의 공습을 유지하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면서 트럼프에게 공습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군사 행동의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미군 사상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2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7월 초 미군이 대이란 공습을 재개한 이래 미군 4명이 사망하고 207명이 부상했습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의 정룡 교수는 미군의 연속적인 이란 공습으로 군사 타격의 한계 효용이 급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행동을 계속 유지하면 기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명피해와 자원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미국은 휴전 명분을 차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습을 중지한 것입니다. 둘째, 미군 탄약 재고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얼마 전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요격 미사일 1200발 이상을 소모했다면서 그 재고가 우려할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 케인 의장도 트럼프에게 방공 요격 미사일의 부족은 중동 지역의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을 보호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이란의 반격으로 인한 미군의 더 많은 사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정밀타격 탄약도 많이 소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셋째, 미국과 이란의 상호 타격은 다시 에너지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미국으로 행동 확대가 에너지 가격을 더 끌어올리고 국내 경제와 민생을 타격해 공화당의 선거 전망에 역풍을 불러올 것으로 운에 대한 타격을 준비했어도 상황은 완전히 쉽지 않았고 전쟁의 불길이 다시 붙을 위험은 여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미국과 이란의 상호 신뢰 회복이 어렵습니다. 로이터 통신사가 최근 이란 소식통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이란은

안녕하십니까. 훈촌 흥가판재 유한책임유사 부총경리 량년염에 의하면 올해 1사분기 기업의 판재 수출량은 동기 대비 2만여 평방미터 증가됐습니다. 기업의 시장 개척과 관할구역 판재 산업의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훈촌세관은 기업의 통점과 난제에 비추어 규범화 신고, 고능률 통관 등 관건고리에 초점을 맞춰 전문정책 선전 강연을 전개하고 구역 내 직접 전환, 쾌속검사, 검사 즉시 통과 등 편리한 조치를 혁신적으로 추진해 통관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의 운영 원가를 낮추는 등 전방위적으로 판재 가공 기업의 수출 능력 확대와 품질 향상에 조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훈촌세관이 감독 관리한 수출 판재의 화물 가치는 2,800만 원을 초과해 동기 대비 23.8% 성장했습니다. 향후 훈촌세관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산업 실지에 입각해 감독관리 모식을 최적화하고 봉사 효능을 제고하며 통관 편리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수요와 정밀하게 접목해 훈촌 판재 가공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가일층 확장하는 데 조력함으로써 중국 제조 판재가 국제 시장에서 빛을 발하게 할 타산입니다. 안도 장백산 천연광천수 산업단지에 위치한 길림성 장백산 1운 광천 음료수 유한회사의 두 갈래 새로운 국산 진흥화 생산 라인이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은 국내에서 선도적인 진흥화의 설비입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다래륭 3.5리터 대용량 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1000통에 달하고 전 과정 진흥화 통제를 실현했으며 물 손실률은 1% 이하이고 인력 비용은 전통적인 생산 라인보다 70% 절감됐습니다. 토프터 500ml 병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만 병에 달하고 여러 가지 규격 차이 전환이 가능하며 종합 운행 능률은 99%를 초과하고 전 과정 품질 추적이 가능합니다.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을 신속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안도현 광천수관리국은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전 과정에 걸쳐 정책지도, 수속대행, 요소보장 등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이 건설, 조정 및 생산 준비 과정에 마주친 문제를 고능률적으로 해결해 우수한 경영 환경으로 대상의 착지를 보장했습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는 두 갈래 국산 진흥화 생산 라인의 도입이

0: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건적인 고리에서 비용 절감, 능률 향상 및 자주적 통제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
0: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조피디의 팬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I was born to love you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팬데이트. 네, 오늘은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엔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뭐하면서 보낼 것인지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 Z의 최AOPD 그리고 제 개인 위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늘 날씨만 같아도 주말 어떻게 보낼지 감이 엄두도 안 납니다. 더위에 약한 저는,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숨 막혀서 꼼짝 못하거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뭔가 또 더위를 피하는 그런 방법들 이제 해가 조금 지면 외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무더위를 피해서 이제 물가나 아니면 수영장이나 이렇게 시원한 곳으로 가는 것도 또 또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시원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벌써 금요일이네요. 사무실 온도가 38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도 더운 걸까요? 빨리 퇴근하고 에어컨 시원하게 또 나오는 집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주말 계획은 일단 방에서 안 나오려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더위를 또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이제 또 더운 날씨를 싫어하시는 분들이요 또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또 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엄마가 같이, 장날이라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엄마 따라 장에 간지 이제, 1년도 훌쩍 넘은 것 같네요. 그 전만까지 해도 늘 저랑 같이 다녔었는데, 간만에 어머님 모시고 다녀오려고요 하고 보내.

0: 주셨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1: 나를 챙기니 복이 따라온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나를 대접하니 남도 나를 대접합니다. 즉,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뜻과 같은 도리인데요. 나에게 돈을 쓰기 시작하니 이상하게 돈이 더 들어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니 곁에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나에게 시간을 쓰니 자신감이 저절로 붙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니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챙기니 남의 눈치가 사라졌습니다. 나한테 쓰는 건 낭비가 아닙니다.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보통 우리 부모님들 그러시죠? 나보다 먼저 자식을 챙기는 데더 앞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나한테 쓰는 건 낭비가 아니고 인생이 풀리는 거고 또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니깐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나를 위해 아낌없이 써보세요.

책을 읽다가 노안이 왔는지 가까운 글씨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아, 벌써 노안이 왔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은 조금 덜 보라고, 대신 마음으로 더 보라고 세월이 가르쳐주는 건 아닐까요?

칭찬은 해둘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깊을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하루가 되어가길 바랍니다.

어떤 인생을 살면 사는 게 최고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동네는 바로 이렇게 사는 것도 최고가 되지 않을까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거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살거라. 욕심 부리지 말고 만족하며 살아라. 미래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즐겨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속도대로 살거라. 완벽하려 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인맥 따지지 말고 내 사람만 남겨라. 네, 말은 참 쉽지만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또 해나가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바람으로부터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몰라도 어른이 되어가면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틀어질 관계는 결국에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챙기려고 하면 아무도 챙기지 못합니다.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난다. 그리고 무조건 잘해준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맞추어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내려놓으면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고 배우고 사람을 만나면서 적당함을 배우고 모든 것을 또 이 관계를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젠 울고 떼쓰고 그렇게 통하지 않는 나이가 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고 싶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껏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질 때,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늘 어른인 척 꿋꿋하게 서 있기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감성 글귀입니다. 뭐 햇살이 비치는 꽃과 그리고 커피 한 잔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을 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오늘도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빛나는 기적으로 가득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행복이 소소한 일상 속에서 꽃피우며 행운이 항상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따라다니길 바라면서 오늘 해피라디오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일이든 관계이든 인생이든 상관없이 네, 우리 모두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 얼마나 더 성숙한 나를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또 기분 좋은 노래들 여러 곡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첫 곡으로 차미룡 가수가 부른 노래 사랑 더하기 함께 듣겠습니다.

네,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 기쁨이 있는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위에만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더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을 뒤집으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 속의 한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아픔은 있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처리하는 기술이 뛰어날 뿐입니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꺼내기 힘든 아픔들이 있기 마련이죠. 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네, 아픔을 처리하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글이 요난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우리도 이런 기술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아픔 속에 오래 가라앉아 있기보다는 아픔을 빨리 처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술을 가져 내 삶을 보다 더 행복하고 유쾌하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아픔 없이 어찌 사랑을 알랴 함께 듣습니다.

네, 후회할 거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반성해 볼수 있는 글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살아가는 매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불평이 더 많고 힘들다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 후회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어떤 분들은 보면요. 습관처럼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나의 능력치가 이만큼인데도 그냥 그 일을 하면서도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네, 나의 좋은 생각이 좋은 나를 만들어 간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꽃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피는 것도 아니고 비바람과 곤충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견뎌야만 아름다운 꽃망울이 맺힐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낙심보다 희망을, 비난보다는 격려를, 또 절망보다는 도전을 선택한다면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고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시피리는 10살 때 치히리로 가서 프랑스어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뒤에 고향으로 돌아와 많은 책을 읽으며 지냈지요. 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출판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요. 그렇다면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래 시간에 저와 함께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읽으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에게로. 아름다운 스위스의 작은 마을 마이엔펠테는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 마이엔펠트를 거쳐 숲이 우거진 푸른들을 지나면 알프스의 고원 기슬까지 이어진 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슬으로부터 산속의 목장까지는 아주 가파른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6월의 어느 날 아침, 젊은 여인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씩씩한 걸음걸이로 이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는 더운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한겨울처럼 옷을 잔뜩 껴입고 설까지 걸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처음 보는 그 여자아이. 여자아이는 무거워 보이는 등산화를 신고 숨을 헐떡거리며 산길을 올라가느라 두 뺨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 두 사람은 산속의 목장으로 가는 길 중간쯤에 있는 되르플리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여인을 알아본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말을 걸어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젊은 여인은 아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고개만 까딱거리면서 서둘러 사람들을 지나쳐갔습니다. 잠깐 퇴대, 산으로 가는 거라면 같이 가. 뚱뚱하고 마음씨가 좋아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젊은 여인을 불러세웠습니다. 퇴대라고 불리는 여인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0: 그 사이에 여자아이는 젊은 여인의 손을 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곤하니 하이디?
1: 아니요, 너무 더워요.
0: 이제 다 왔어. 조금만 기운을 내. 한 시간만 더 걸어가면 되니까. 여자아이는 다시 걷기 시작한 두 사람의 뒤를 힘없이 따라갔습니다. 아주머니와 테드는 전부터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데르플리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2: 그런데 지금 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1: 저 아이는 죽은 언니 아이잖아.
0: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산에 계신 하이디 할아버지에게 맡기러 가는 중이에요.
2: 그 아이를 맡기겠다고? 지금 제정신이야?
1: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할아버지에게 곧바로 쫓겨날 게 뻔해.
2: 어머, 말도 안 돼요. 그 보면서 사는지 사람도 만나지 않고 교회에도 나오지 않으셔. 1년에 한 번 마을을 내려오실 때에도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은 제가 명작을 만나다에서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네, 저와 함께 하이디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하이디의 순수한 마음과 알프스의 자연 알아볼까요? 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홍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중부지역 궐기 추진 업무 좌담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두 개 큰 국면을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의 일을 잘하자. 2019년 5월 21일. 나는 늘 지도 간부들에게 중화민족은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이고 전반적인 국면에 놓여있다는 것과 세계적으로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변화의 국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사업을 계획하는 기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현시기 우리나라는 여전히 발전을 이룩하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 처해 있는 반면에 날로 복잡 다단해지는 국제정세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제와 국내의 각종 불리한 요소들의 장기성, 복잡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각종 어려운 국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재반 사업을 통일적으로 연구 포치하고 협동적으로 추진하며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준비를 충분히 하며 자신의 일을 더욱 능동적으로 잘해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습근평이 이탈리아 하원 의장 피코를 회견하면서 한 담화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자신을 잊을 것이다. 2019년 3월 22일. 나라가 큰 만큼 책임이 아주 무겁고 업무도 더없이 어렵고 막중합니다.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는 내 자신을 잊을 것입니다. 나는 무아의 경지로 중국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합니다. 력도 선수는 훈련을 받기 전에는 50kg짜리 력기밖에 들 수 없지만 훈련을 받고 난 후는 250kg짜리 력기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나와 함께 13억이 넘는 중국인민이 일심협력으로 이 중임을 떠매고 노력하는 한 틀림없이 나라를 잘 건설해 나갈 수 있으리라 나는 굳게 믿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중국인민도 그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살다 보면 준비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필요한 물건은 수납하고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 한다는 기본적인 순서를 모두 건너뛰고 물건을 한꺼번에 자연스럽게 콩밭에가 두부 찾는다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 콩밭에가 두부 찾는다는 지나치게 몹시 성급하게 행동함을 비교 이르는 말입니다. 콩은 두부를 만드는 원료이지만 콩밭에는 오직 콩만 있을 뿐 가공이 끝난 두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없는 것을 얻으려고 무작정 서두르고 앞뒤 상황을 따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비웃고 경계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 속담에 딱 맞는 상황은 정말 많습니다. 공부를 할 때 기초를 다지지 않은 채 바로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서두르거나 업무를 할 때 자료 준비와 검토 과정을 건너뛴 채 결과만 급하게 내려고 하는 건 모두 콩밭에가 두부 찾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결과만 급하게 바라보며 지나치게 서두르면 결국 헛수고만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할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예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2: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난다, 누구를 봐도 눈에 거슬린다 등 느낌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더운 날씨가 원인인데요. 그럼 고온은 왜 사람을 더 쉽게 폭발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이 더 쉽게 영향을 받을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기온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짜증이 나기 쉬운데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정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날씨가 더워 땀을 많이 흘리면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이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며 인내심이 나빠져 작은 일에도 화내기 쉽습니다. 다음, 뇌 상태 악화입니다. 신체 열을 방출하기 위해 피부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로 인해 뇌에 대한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리하여 자기 통제력과 판단력이 모두 저하됩니다. 그리고 수면제 악화입니다. 여름밤은 무더워 잠들기 어렵고 얕은 잠을 자며 수면 부족은 직접적으로 감정을 불안정하게 해 쉽게 화를 내고 예민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신체의 지속적인 불편함입니다. 무덥고 끈적거리는 날씨는 몸을 항상 약간의 긴장 상태로 유지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씩 쌓이면서 결국 더울수록 짜증나고 짜증날수록 더 힘들고 힘들수록 더 쉽게 화를 내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해소할 방법의 부재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밖에 나가 운동하기를 꺼려하면 스트레스와 나쁜 감정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현실적 스트레스의 가중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더우면 입맛이 없고 식사가 불규칙해지면 신체 상태가 나빠집니다. 또한 통근할 때 너무 더워 견디기 힘들고 외출하면 온몸이 땀으로 젖고 심신이 피곤해집니다. 동시에 고온은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업무와 학습 효율을 저하시키며 과제가 쌓이고 진행이 진행되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열사병, 상열, 신체 불편이 발생하기 쉽고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겹쳐지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고온 때문에 감정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첫째, 늘 참고 버티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인내하고 묵묵히 압력을 견뎌내는 습관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과부하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고온은 피로를 증폭시켜 쉽게 감정적으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불안, 우울 등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고온 날씨에 증상이 반복되고 감정 악화가 쉽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장기간 잠을 잘못 자는 사람입니다. 수면 부족은 감정 조절 능력을 직접적으로 파괴해 여름에는 더욱 쉽게 화를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내분비 및 체질이 민감한 사람입니다. 호르몬 변동이 심한 청소년, 갱년기 여성으로 인한 신체와 감정 조절 능력이 비교적 약해 날씨의 영향을 매우 쉽게 받습니다. 다섯째, 특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입니다. 일부 혈압 강화제와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들은 약물이 신체의 열 방출과 신경 조절에 영향을 미쳐 여름에는 더 쉽게 열이 오르고 심란해질 수 있습니다. 네, 결정이 생긴 꿀은 먹으면 안 될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꿀을 오래 보관하면 바닥에 흰색이나 연한 노란색의 결정이 생기고 탁해 보이며 색이 짙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꿀은 고당도, 저수분 활성식품으로 포도당이 고농도, 저온에서 결정으로 쉽게 색출됩니다.
꽃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생기는 속도가 다른데 유채꽃굴이 빠르게 굳어지고 아카시아꿀은 과당 비율이 높아 더 오랫동안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관 중 당류와 질소 함유 물질이 천천히 메일라드 반응을 일으키고 일부 페놀류가 산화되면서 색이 점차 짙어질 수 있지만 이는 변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의 높은 당 농도, 낮은 수분 활성도, 낮은 pH, 그리고 과산화 수소, 폴리페놀 등의 요인이 함께 작용해 강한 항균 능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밀봉, 건조, 상온에서 빛을 피해 보관하면 일반 세균이나 효모에 의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결정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지 결정이 생겼거나 색이 약간 짙어진 상태, 그리고 통 안에 이상한 기포나 층 분리가 없는 경우, 꽃향기나 꿀향이 나며 썩은 냄새, 곰팡이 냄새, 알코올 냄새가 없는 경우, 입에 넣어도 코를 자극하는 신맛이 없는 경우입니다. 만약 통을 열었을 때 명백한 산패나 알코올 냄새가 나고 많은 기포가 생기며 가스가 분출되거나 표면에 곰팡이나 의심스러운 이물질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결정을 다시 맑게 만들고 싶다면 꿀병을 약 40도의 따뜻한 물에 넣어 45도를 초과하지 않게 천천히 가열해 결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 후 꺼내면 됩니다. 고온에서 오래 끓이지 않도록 주의해 풍미와 일부 활성 성분의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꿀은 1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 보톨린

0: 신체가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혈당이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롤러코스터식 변동이 뇌를 바보로 만든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두리안은 확실히 에너지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과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총 에너지 및 탄수화물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리안의 혈당 생성 지수는 49로 저혈당 생성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두리안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 후 빠르게 떨어뜨리는 현상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식후 혈당 반응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인지 능력이 그에 따라 변화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리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뇌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

0: 수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긴 왕길보와 시당위 후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각각
1: 기간 연기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해온 연기를 조둔 부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연간 연기를 조둔 부대는 습근평 강군 사상을 견결히 관철하고 새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깊이 관철했으며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훈련과 전투 준비를 강화하고 선진 전투력 건설을 다그쳐 국가 안전과 변강 안전 안정 수호에 두드러진 기여를 했습니다. 연기를 조둔 부대 장병들은 조둔지를 고향처럼 여기고 인민 군중을 친인처럼 대하며 지방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솔선해맡아 한 지역의 평안과 안녕을 지키는 정치적 책임을 힘있게 짊어졌습니다. 광범위한 장병들이 우량한 전통을 계속 발양하고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며 시종 당의 지휘를 따르고 지방 발전에 더욱 깊이 융합해 변강 안전, 안정 수호와 연기를 거품질 발전을 위해 더욱 큰 힘을 보태주기를 바랍니다. 시당위와 시정부는 쌍공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종교 지시 정신을 견결히 관철하고 연기를 주대 장병들과 좌담을 진행하고 부대 건설과 후군 보상 등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광범위한 연기를 두둔 장병들은 연기를 뿌리 내리고 지방 건설에 적극 참여해 연기를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연기를 조둔 부대가 영광스러운 전통과 우량한 작품을 계속 계승하고 발양하며 훈련과 전투 준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안정 보장, 연기를 고품질 발전과 현대화 건설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공훈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시당위와 시정부는 시종 쌍공사업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을 한결같이 지지하며 각종 엄군 우속 정책을 실질적으로 시달해 장병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며 새시대 군정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운명을 함께하며 마음을 잇는 좋은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0: 8일 건군절을 앞두고 시급 지도일군들은 집중적으로 방문 위문 활동을 전개해 연결 조던 부대 장병과 우대 무휼 대상들에게 명절 인사와 당과 정부의 관심을 전달해 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설장병들에게 숭고한 경의와 진심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연결시가 새시대 쌍공 공동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호하고 연결조둔 부대에 각종 건설을 전력 지원하며 장병 가족 취업과 자녀 입학 등 실제 어려움을 진심으로 해결해 군과 지방이 한 가족처럼 지내는 좋은 국민을 더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대 무휼 대상 과정에서 시급 지도일군들은 관련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봉사하고 우대 무휼 대상의 실제적 어려움을 제때 해결하며 봉사 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0: 국방 사업에 기여한 모든 우대무휼 대상들이 당과 정부의 존중과 관심을 진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 연길 BRT 2기 쾌속 공공 버스 대상 건설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는 바 8월 초 개통 운행될 예정입니다. BRT 2기 대상은 2025년 7월 시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3월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연길시 대상중심 부주임 김파의 소개에 의하면 BRT 2기 쾌속공공버스 대상은 길이가 2.75km이고 4개 정류소를 설치하는데 각각 서시장 부역, 백리성역, 덕명호텔역, 진학소학교역입니다. 현재 2기 각 시공 구간은 기본적으로 완공됐는 바 한창 준공 검수를 진행하고 있고 8월 초 개통할 예정입니다. BRT 2기가 운영에 들어가면 연길 쾌속공공버스는 동서 방향으로 연결돼 출퇴근 효율을 한층 높이고 도시 녹색 공공교통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게 됩니다. 시 공공버스 집단 유한회사 운영부 부장 진호연은 BRT 2기가 개통된 후 일부 로선은 계획에 따라 동시에 조정되는데 모든 정류장은 기존처럼 같은 승강장에서 무료 환승이 가능하며 승객들은 정류장을 나가지 않고도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하고 출행 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0: 7월 29일, 연길 1978 문창원 예랑 인터랙티브 예술전시관이 정식으로 내부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공급 유산을 개조해 건설한 이 몰입형 디지털 전시관은 연변 문화관광 융합발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예랑 인터랙티브 예술전시관은 1978 문창원 핵심 구역에 위치하며 총 건축 면적은 12,000평방미터입니다. 동북 지역에서 규모가 앞선 몰입형 체험형 예술전시관으로 우리시 공업 유산 활성화 개조와 정부 기업 문화관광 융합 발전의 중점 대상입니다. 전시관은 장백산 풍모, 조선족 문화 특색과 디지털 기술을 깊이 융합해 9개 주제 몰입 체험 구역을 만들어 전통적인 전시 관람 방식을 깨고 관광객들이 직접 예술 공간 속으로 들어가 상호작용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시관 내부에는 연변 특색 특산품 구역과 문창 휴식 구역도 함께 마련해 문화체험, 장면 촬영, 특산품 구매, 휴식과 여가를 하나로 결합한 원스톱 문화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시관은 중국 조선족 민속원, 서시장, 인터넷 인기벽 등 3대 핵심 지점의 기하학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운영 시간을 저녁 9시까지 연장해 민속 여행 촬영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 음식점, 쇼핑 등 관련 소비 활성화도 이끌게 됩니다. 1978 예랑 인터랙티브 예술
1: 골프 교육 분야 핵심 인력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연변대학 부교장 류암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디지털 골프 산업 발전은 교육 표준화, 산업 규모화, 경기 국제화, 창업 상시화, 인재 양성 세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 대학이 통일된 교육 규범을 마련하고 학교와 기업 간 협력 통로를 구축하며 교육 과정 실습 훈련 인증 산학 융합 전 과정을 최적화해 복합형 디지털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함으로써 디지털 체육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사회 각계의 힘을 모아 디지털 체육 건설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디지털 골프가 도시, 사회 구역, 학교에 보급되도록 추동해 전 국민을 아우르는 스마트 건강 운동 체계를 구축하고 규모화 디지털 체육 실물 경제를 육성해 국민 신체 자질과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체육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을 입을 모았습니다.
0: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7월 30일 북산 가둔한 신흥 분야 및 가두 주둔부대 장병과 함께 군지방 공동건설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가두 당사위원회와 신흥 분야 당조직은 가두 주둔부대 제대군인 및 군인 가족 대표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국방건설에 대한 가두 당조직과 관할구역 기업들의 지지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군민이 함께 불씨를 이어가자를 주제로 한 오락 활동이 중국인민해방군 군가와 함께 막을 올렸습니다. 춤 대결, 성구 맞추기, 줄다리기 대항전 등 다양한 종목이 차례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웃음 속에서 군과 지방 간 거리를 좁히고 군은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은 군을 옹

0: 완다는 깊은 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북산가도 기층관리 전문 3.1군 려희동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군지원 공동건설 활동을 폭넓게 전개해 부대장병
1: 경악, 무용, 미술 등 여러 분야의 예술 과정을 개설해 다양한 연령대 청소년들의 취미와 수요를 충족시
2: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3: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3: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한어와 조선어로 고대 시가를 알아보는 쉽게 읽는 고전시 시간입니다.
1: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김수아가 인사드립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소현 인사드립니다.
0: 친구들,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백거이의 부두꺼운 초송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시를 읊어볼까요?
1: 赋得古原草送别白居易离离原上草一岁一枯荣野火烧不尽春风吹又生远方秦古道秦翠接荒城又送王孙去七夕满别情。
2: 赋得古原草送别白居易离离原上草一岁一枯荣野火烧不尽。 春风吹又生，远方秦古道，秦翠接荒城，又送王孙去，萋萋满别情。
0: 부두꺼운 초송별, 무성한 언덕 위의 불, 해마다 한 번씩 피었다 지지. 등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고 봄바람 부니 다시 사라지네. 아득히 뻗은 방초는 옛길을 덮고 햇살 받은 불빛 옛 성토에 닿아있네. 또 이같이 그대를 전송하자니 우거진 불에 이별의 정만.
2: 송별리 시를 썼습니다. 백거이의 이 시는 당시 부덕체 중의 걸작이라고 합니다.
1: 6살 이처럼 멋진 시를 썼다니 놀랍습니다. 백거이는 태어나서 7개월에 이미 글자를 알았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그의 유모는 아기 백거이를 안고 늘 방에 있는 병풍의 지와 무라는 두 글자를 가리키면서 읽어주었는데요. 뜻밖에도 그는 기억하였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글자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백거이는 총명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15, 16세가 되었을 때 시와 문장의 성과도 이미 상당히 높았습니다.
0: 네, 그래요. 당덕종 정원 천연의 백거이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려는 려문을 실현하려고 장안에 왔습니다. 당시 진사과의 모집 인원이 적었기에 많은 응시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모아서 시험 전에 당시 정계 혹은 문단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인정을 받고 지명도를 높여 과거에서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를 원했는데요. 백거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 어느 날 백거이는 자신의 시 작품을 들고 당시 국사 편찬과 조선의 중요 문건 서거를 관장하던 저장당 고황을 찾아갔는데요.
1: 시가의 유력자이고 문단의 지배자였던 고황

0: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웠고 그의 인성과 칭찬을 받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고황은 백거이가 나이가 아주 어리다고 생각하면서 얍잡아 보았습니다.
1: 네, 그래요. 이름이 백거이네. 그런데 어쩌지? 장안에 쌀 가격이 비싸서 여기서 살기에는 쉽지 않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백거이는 말의 풍자적인 의미를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네요. 그렇게 말하고 난 고황은 대충대충 백거이의 시를 펼쳐보다가 저도 모르게 백거이의 식구에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요즘 산책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0: 네, 저는 얼마 전에 강 옆에 산책을 나갔다가 물오리가 날아서 강에 내려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런데 오리들은 추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친구들은 해본 적이 있나요?
2: 봄이 되니 강물 온도도 같이 올랐나 보네요.
1: 네, 맞습니다. 오늘은 봄의 경치를 담은 시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혜승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라는 시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2: 먼저 소식이 쓴 혜승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를 읽어보겠습니다.
3: 惠崇 춘강 만경 苏轼 竹外桃花 三两枝 춘江水暖 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
1: 친구들, 시의 제목을 보면 알듯이 이 시는 소식이 혜승의 그림을 보고 쓴 제화시인 것입니다. 제화시는 고대에 유행하던 예술 기법으로 그림의 여백 부분에 화가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시를 적어 넣는 방식으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어 시와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답니다.
2: 춘강 만경 즉 봄날 강의 저녁 풍경을 그린 혜승의 그림은 지금까지 전해오지는 못했으나 소식의 시가 남아 혜승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0: 혜승은 복근성 근경 사람으로 소나라 초기의 화승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복성 초기에 9명 승려가 심원으로 명서를 떨쳤는데 이 중에서 혜승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1: 네, 그의 오원시는 뛰어난 구절이 많아서 널리 전해졌으며 특히 산과 강의 경치에 날짐승과 들짐승을 더한 혜승 소경이라는 독특한 화풍은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안석은 그의 이름을 극찬하며 화가들이 수두룩하나 만년의 혜승만이 내가 최고로 인정하노라 라고 칭송하기도 했다네요. 친구들, 과약허의 도화견문지에 혜승은 소경화, 즉 화첩이나 선면에 그리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데 특히 겨울철 물가의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은 다른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혜승이 그린 춘강만경을 보고 이 시는 소식이 1085년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지은 제화했습니다. 이 시에는 그의 정신적 암호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0: 중국 고대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문학가 서예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식은 간결한 별치로 생동한 넘치는 이른 봄은 풍경을 그려내며 으로는 그림의 본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실제 그림을 보는 듯하게 하였습니다.
2: 다른 한편으로는 그림의 경계를 넘어 화풍 너머의 뜻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림의 본래 의도를 재현하는 동시에 그 경지를 확장하고 심화시켜 자신의 포부와 시대적 풍결을 담아냈습니다.
1: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 참 많겠지요. 우리 친구들 시는 잘 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강변에 대나무가 자라고 그 한쪽에 복사꽃이 이제 갓 피기 시작한답니다.

0: 강변 언덕에는 물속이 파랗게 돋아나 있고 갈대싹은 이제 뾰족뾰족 돋아나겠지요. 그 사이로 보이는 물에는 오리 몇 마리가 헤엄치며 다니고 있었답니다.
1: 소식의 시를 통해 해숭의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해숭은 아마도 이른 봄에 경물을 통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그림에 담으려 했을 것입니다.
0: 친구들이 시에 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친구들에게 상세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여기에서 하도는 버거의 다른 이름인데요. 봄에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소식은 해숭의 그림에는 없는 이 버거를 언급하여 사람들의 미각을 자극해서 그림에도 생동감을 더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바로 버거를 떠올린 것을 보면 소식은 아주 상당한 미식가로 보이지 않습니까?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를 읊어보겠습니다.
2: 회총, 춘장 완징, 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 正是河豚欲上时
1: 惠崇春江晚景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 正是河豚欲上时
0: 해숭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 소식 대나무 숲 넘어 복사꽃 피기 시작하더니 봄 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 물속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 싹 돋으니 바야흐로 버거 때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친구들 이 시를 한 구절씩 잘 살펴보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구절입니다. 대나무 숲 넘어 복사꽃 피기 시작하더니 라는 것은 참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소식은 의도적으로 대나무와 복사꽃이라는 상반된 의미지를 선택했습니다. 대나무는 군자의 기계, 복숭아는 또 세계의 화려함을 상징하고 있겠지요. 송대 문인들은 대나무로 자신을 비유했지만 소식은 화려한 복사꽃을 대나무 숲 너머에서 피어나게 함으로써 아량과 그리고 세속의 공존을 암시합니다. 이는 요배 생활을 겪은 후 그의 심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2: 그럼 가장 유명한 봄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는 단순한 사실 묘사인가요?
1: 여기엔 이중적 은유가 있어요. 표층은 오리가 수온 변화에 민감하다는 사실이지만 신층에는 실천에서 진리를 안다. 철학이 남겨있죠. 그는 오리를 통해 삶에 몰입해야 시대의 온도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0: 후반부에서 친구들, 물속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 싹 돋으니 바야흐로 버거 때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갑자기 버거가 등장하는 건 주제 이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겠지요.
2: 친구들의 음성을 녹음해서 보내주면 잘 읽는 친구들의 녹음을 선택하여 방송에서 내보내려 합니다. 친구들의 도전을 기대합니다.
1: 친구들 안녕히

0: 这是青春中国的旋律，
1: 现实
0: 与时代同行，中国之声。
2: 이완 지시가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 리강 총리가 슬로벤스코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2: 조앙 선전부가 왕극에게 시대 번복이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3: 보도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2: 아래 상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형 국가주석이 7월 29일 카를로스 노바에게 축전을 보내 그가 산토메 프린시페 민주공화국 대통령 당선연임에 성공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근년래 양국 관계 발전 추세가 양호하고 쌍방 간 정치적 상호 신뢰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서로의 핵심 리익, 중대 관심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서로를 확고하게 지지해왔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제 분야 실무 협력에서 또렷한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나는 양국 관계 발전을 깊이 총시하며 노바 대통령과 함께 중국 아프리카 협력론단 북경 정상회의 성과 관세를 계기로 양국 전략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며 양국 인민의 더 큰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3: 전국 화교사무사업회의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기간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화교 사무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대표와 화교 사무 종사자, 광범위한 해외 교포, 귀국 교포와 그 가족 등 각계 인사들이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단호히 관철하고 실시하며 마음과 힘을 모아 중국 꿈을 함께 이루고 공유하는 조제를 견지하려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단결과 분투를 촉진함으로써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협을 위해 힘을 이바지하려다고 다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18차 당대회 이래 화교 사무 전선은 당주왕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관철하고 광범위한 해외 교포, 귀국 교포와 그 가족을 단결하고 동원해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중화 문화를 전승하고 고양하며 중류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등 면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표했습니다. 현장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청취한 후 조항 통일전선사업부 화교사무종합국 국장 안요는 습근평 총서기가 광범한 해외교포, 귀국교포와 그 가족들의 적극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표했습니다. 안요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높은 차원에서 멀리 내다보고 뜻이 깊고 원대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고무적이고 진취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우리는 신심을 다지고 분발 진취하며 목표에 착안해 화교 사무 사업에 대한 통일적 조정과 연구, 포치를 한층 더 강화하려 합니다. 그리고 관련 부문과 밀접히 협력해 화교 사무 분야의 관련 정책과 법규를 부단히 보완하고 화교들의 마음과 힘을 널리 결집해 신시대 화교 사무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 로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당의 화교 사무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면을 둘러싸고 화교들의 마음과 역량을 더욱 잘 결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해외 교포와 귀국 교포, 그 가족들이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고 애국 정감을 키우도록 인도하며 그들이 독특한 우세와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조국의 통일 위협을 위해 적극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단결과 분투를 촉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을 전면 추진하며 민족 부흥의 위협을 위해 방대한 역량을 응집해야 합니다. 복건성 화교 판공실 주임 소화흠은 화교 사무 사업의 역사적 위치와 중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진력하려다고 말했습니다.

0: 그리고 해외 교포, 귀국 교포와 그 화교계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귀국 화교인 광동성 면역학회 리사장 윤진남은 믿어마지 않습니다.
1: 리강 총리가 7월 29일 오후 복귀해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슬로 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수교일에 양국은 시종소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양국 진선은 갈수록 단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주석과 대통령 선생이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 향후 발전을 계획했습니다. 중국은 슬로벤스코와 함께 전통적 친선을 선행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다지며 고품질의 일대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고 상호 연결, 신에너지, 자동차,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해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함께 촉진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유럽 동맹의 정책이 더 적극적이고 리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 중국과 유럽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길 희망합니다.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당면 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놓여 있으며 슬로벤스코는 중국과 왕래를 강화하고 경제무역, 임원 등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린다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중국 간 대화와 협력 추진을 위해 슬로벤스코는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종룡이 접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7월 29일 오후 북경에서 슬로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습근평 주석과 대통령 선생이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를 위해 청사진을 그렸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슬로벤스코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에 따라 전략적 상호 신뢰를 부단히 증진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경제무역, 인공지능, 신에너지 등 분야의 호혜 협력을 심화하며 민심 상통을 촉진하고 양국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슬로벤스코 국민의회와 함께 친선적 왕래를 밀접히하고 立법, 감독 등 분야의 경험과 교류를 전개해 양국의 실무 협력에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양국은 상호 존중과 주권 평등, 지속적 대화를 견지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양호한 발전을 위해 기반을 마련했다고 표했습니다. 슬로벤스코는 중국과 함께 立법 기구의 왕래를 강화하고 리해를 증진하며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인공지능 등 영역의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리홍충이 접견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올바른 지도관 수립 실무체 썼으니까 독수리 기동대 지동도이라 말이겠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군 항공병 모료단과 무장경찰 독수리 기동대는 학습 교양 목표 요구를 확실하게 포착하고 사상 종풍 심화와 정치 종훈 추진을 통합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견제하며 학습과 점검, 시정을 일체화하고 장병들이 업무 추진의 가치 좌표를 재조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 교양 성과를 부대 고품질의 발전의 동력과 실효성으로 전환했습니다. 학습 교양 전개례 공군 항공병 모우료단은 전쟁 대비 작전 분야의 지도관 편향을 심층 조사하고 점검하며 과거의 비행 시간만 중시하는 논리 등 표면적 인식을 바로잡았습니다. 훈련 중심을 실제 임무와 전형적 공중 상황 등 실전 실용 과목으로 기울이고 조종사들이 걱정 없이 기능을 연마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공군 항공병 모우료단 당욱룡 씨는 고강도 실전화 훈련 속에서 많은 전사들의 기술과 전술이 또렷하게 향상하고 다들 어떻게 하면 전장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양 중 료단 당면에는 공정한 마음가짐과 사익 도모, 일로 쟁취와 대충 넘기기, 실천과 포기 등 내용을 둘러싸고 반성과 성찰을 전개하며 업무 수행의 초심, 기준, 상태를 깊이 검토하고 문책하며 반성 속에서 직책을 명확히 하고 책임감을 강화했습니다. 과거 업무 중 형상 공사, 단기 효과와 관련된 편향적 문제 15건을 정리하고 장병들이 당성 수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가치 추구를 바로잡도록 교양하고 인도했습니다. 공군 항공병 모우료단 장효백 씨는 당성을 근본 자로 삼아 공산당원이라는 제일 신분, 당을 위해 일하는 제일 직책을 항시 명기하며 초심을 끊임없이 되묻고 초심을 소화하여 종족의 항로가 방향을 리탈하지 않도록 보장해

0: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공은 내가 아니어도 되지만 성공에는 반드시 내가 있다는 사상 각오와 책임감으로 기초적인 업무를 기꺼이 수행하고 완성되지 않을 일이라도 기꺼이 나서하며 강군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 힘을 보태야 합니다.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모장경찰 독수리 기동대 당위원회 위원들은 반소반대 내려가 좌담회를 열고 조사를 진행하며 군사훈련의 절차 중 형식을 중시하고 실효성을 경시하는 잘못된 인식을 단호히 시정하고 기술과 전술연마, 사상과 기풍연마를 긴밀히 결합시켜야 합니다. 훈련장을 전장으로 삼아 단련하고 상시 전쟁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전투력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학습 교양 중 부대 당연에는 작전이라는 근본 직능을 단단히 틀어주고 실제 대태로 돌발 사건 처리 임무에 대조하여 훈련에 부족한 고리를 태우며 114건의 문제를 목록에 넣어
1: 사괴 물류 총액 성장 속도는 GDP 성장 속도보다 0.4%포인트 빨라 물류 수요가 국민 경제 성장에 대한 버팀목과 인도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반기 공급품 물류 총액은 동기 대비 5.4% 증가하여 1월부터 5월까지와 기본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신질 생산력의 조속한 육성에 따라 첨단 제조 분야 물류 수요가 강한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첨단 기술 제조업은 13.3%, 디지털 제품 제조업은 12.3% 증가하여 전체 공급품 성장 속도보다 각기 7.9%포인트, 6.9%포인트 높았습니다. 류우황 주임은 물류 수요의 첨단화 추세가 뚜렷하여 공급품 물류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으며 공급품 물류 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반기 모델이 민생 물류에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로 보면 상반기 물류업 총수입은 7조 2천억 원으로 동기 대비 4.7% 증가하여 업계 경기 수준이 안정 속에서 반등했습니다. 동시에 사회 물류 운영의 원가 절감, 효율 증대 성과가 지속적으로 다져지고 물류 효능은 안정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0: 공무원보도 办公室이 29일 오전 15타국에는 전망계획 출발 계열 주제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소식 발표회에서 국가지적재산권국 관계자가 올 상반기 승인한 발명특허수가 45만 3천 건에 달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대국 지위를 한층 더 다졌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가지적재산권국 보도대변인이며 부국장인 예문표는 올 6월 말까지 우리나라 고부가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이 236만 건에 달하고 만 명당 고부가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은 16.8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효 발명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57만 4천 개, 유효 발명특허 보유량은 425만 4천 건이며 국내 총량이 74.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말보다 0.3%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인공지능,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4세대 정보기술 영역의 유효 발명특허는 총량의 16.5%를 차지했습니다. 최첨단 영역의 발명특허 축적량은 새로운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예문표 부국장은 15차기는 전망계획 시기 신질 생산력 발전과 핵심 기술 공략, 특색 5세 산업 육성 등 국가 15차기는 전망계획 요강에 중점 임무를 둘러싸고 지적재산권의 제도와 기술 공급을 통해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동력 에너지를 제공하며 새로운 우세를 형성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컴퓨팅 등 영역의 지적재산권 보호 규칙을 한층 더 보완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운용 강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국제규칙과 표준 제정에 깊이 참여하고 발전 기회를 다그쳐 선점해
1: 서 횡주의 만리화 공급이 하루빨리 회복되면 화농도 차상인도 모두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중앙선전부가 최근 왕극에게 시대 본보기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장기간 군사교수 과학연구 일선에서 분타는 과정에 심각한 질환 때문에 다리를 절단했지만 왕극은 여전히 팀을 이끌고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한 여러 혁신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대 장비 핵심 소프트웨어의 안전과 신뢰성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무한극은 신시대 군대 교육과 과학기술 일군의 우수한 대표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강설혜였습니다.

0: 오늘은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커피 가공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노동자들이 선별, 베이킹, 연마, 포장 등 작업을 능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포장을 마친 완제품 커피를 화물차에 탑재한 후 공항으로 운송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아라비카 커피가 중국 소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제는 풍부한 커피 자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는 산과 바다를 넘어 중국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점차 융합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차 관리국 샤피 우마이요 부국장에 따르면 7월 7일에 2025-2026 회계 연도에 중국은 에티오피아 커피의 제3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지난 회계 연도에 제5위와 2년 전에 제7위보다 더 향상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2026 회계 연도에 중국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커피 수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3억 4,7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마이어에 따르면 중국은 에티오피아 커피의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커피 수출 확대는 고품질 커피의 공급, 물류 서비스의 개선, 밀접한 양국 무역 관계를 떠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중국은 에티오피아를 포함해 중국과 수교한 미발달국의 100% 세목 제품에 대해 0%의 특혜 세류를 적용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수출 상협회 지자트 월쿠 시장은 에티오피아 커피 수출상들은 중국의 무관세 정책을 이용해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중국은 에티오피아 커피의 최대 수출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중국은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아프리카 상품의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도록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케냐 몸바사 항구의 부두에서 샤베라와 커피 등 현지 특색 농산물을 만재한 컨테이너가 화물선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주한 장면은 이미 케냐 해안선의 일상이 됐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화물을 만재한 화물선들이 출항을 위해 대기 중이며 항구의 조정원의 무전기는 조용할 사이가 없습니다. 몬바사 나이비로 화물철도 라이츠항역은 운송 대기 중인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고 열차 바고는 전부 만재한 상태입니다. 현장 관리원 샘 압둘은 한창 화물 열차 연결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압둘에 따르면 예전에는 빈 바구원 귀환률이 높을까봐 걱정했다면 지금은 중국 시장의 주문이 증가하면서 열차 바구원마다 가득 차고 작업량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화물 수송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예전에 열차가 화물을 기다렸지만 지금은 화물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케냐 철도국 라이츠항역 작업장 책임자 듀크 카이 안체에 따르면 올 5월부터 차, 아보카도, 가죽 등 농업품의 공급 원자재의 대중국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중국에서 온 전자제품, 신발, 모자, 의류, 가정용품 화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세관총서에 따르면 올 5월과 6월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그중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수산물, 방직 원료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인 가운데 아보카도는 1.3배, 사과는 89.6%, 오렌지는 27.9%, 자몽은 11.9% 증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아프리카에 수출한 물품 중 75%는 자본품과 중간품이며 주로 아프리카의 산업화와 농업 현대화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생산성 자료이지 소비 자료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공장에서 가공한 원두에서 몸바사 항구 타워 크레인 아래를 오가는 컨테이너, 그리고 몸바사 나이로비 구간을 달리는 열차까지 중국이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실시하면서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해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함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는 생동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 학습 시간 코너에서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번색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0: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1: 배움의길에서전진하고
2: 배움의전당에서진보가는학습시간
3: 오사헌법역사자료전시관에서이몇통의편지가유난히눈길을끕니다모택동동지가당시북경에서근무하던요석이동지에게보낸친필서한입니다편지속의제2원고와제3원고는세종국의첫헌법초안원고를가리킵니다
4: 방주는세종국첫헌법을작성한곳입니다1953년말부터1954년3월까지모태동주석이인솔한헌법초안작성소조는이곳에서77일동안의낮과밤을이어세종국의첫헌법초안을작성했습니다역사적으로이를소호구라고주석의사무실에들어서면가장먼저눈에띄는것이책장부터책상에이르기까지곳곳에쌓여있는서적들입니다이중상당수는헌법관련자료이며중국역사속의헌법부터세계각국의헌법까지골고루갖춰졌습니다이모든자료들은당시주석의저명한논단을충분히입증해줍니다바로헌법을다루는것은과학을다루는것이라는논단입니다
3: 1954년6월14일헌법초안을공식발표한후두달남짓한기간전국각계에서1억5천만명이헌법초안학습과토론에참여했습니다당시전국인구의4분의1의국민이헌법제정에참여한사례는세계헌정사에서도극히드문사례입니다이번대토론을통해당과인민의통일된의지와공통된염원이충분히구현되었습니다1954년9월15일중화인민공화국제1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1차회의가북경에서성대히개막했습니다9월20일오후제1기인대대표들은1197장의찬성표만장일치로세종국의첫헌법을채택했습니다오사헌법반포시행으로부터오늘까지우리나라법치건설은이미70여년의료정을걸어왔습니다그리고사회주의건설과개혁개방과정에서법치는중요한역할을발휘했습니다18차당대회이래습근평총서기는중국특색사회주의를견지하고발전시키는전반국면과전략적높이에서전면적의법치국에관한일련의새로운리념새로운사상새로운전략을창조적으로제기해습근평법치사상을형성했습니다습근평법치사상은신시대법치건설의가장중요한대표적성과이고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리론의중대한혁신과발전이며신시대전면적의법치국을실시함에있어서반드시장기적으로견지해야할지도사상입니다둘째전면적의법치국은우리나라정치경제문화사회제분야의활동은모두법률에따라야함을가리킵니다2020년7월말법제일보창간40주년의즈음해법제일보사무청사외벽에걸린법제일보네글자중제자를제도의제에서관리의시로바꿨습니다비록한글자의차이지만뜻은한층깊어졌습니다법과제도가결부된제자는단순히법률제도의존재를의미하지만법과관리가결합된법치는한국가가반드시법에따라관리되고운영되어야함을뜻합니다바로우리가말하는법에따른국가관리를의미합니다따라서법치라는개념은법에따른국가관리의기본적내포를

0: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남 총각과 장족 처녀가 변강 지역에 뿌리내린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하남산문협황화기술께서 서장 아동현 퇴나형의 서력고원의 변강까지의 거리는 3,600여 킬로미터입니다. 이 모나먼 거리를 넘어 2023년에 인연을 맺고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젊은 부부들이 변방일선의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매일매일 묵묵히 민족 단결과 변방을 수호하고 변강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23년 22세인 하남 총각 장수는 제대 후 고향을 떠나 서장 시가제시 아동현 퇴나향 평안법치판공실에 취직했습니다. 같은 해현에서는 전민건강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향에서는 민족단결, 마음은 당을 따라를 주제로 한 상황극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때 군인 역을 맡을 배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대해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장수가 출연 요청을 받게 되고 퇴나향 레규촌 과학기술 전담 간부인 서장 처녀 백마 오주가 촌의 위임을 받고 안무 연습을 총괄하게 됐습니다. 연습 초반 장수는 대본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백마 오주가 한 구절 한 구절 짚어가면서 잘 알려줬습니다. 반대로 백마 오주가 농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집행하다가 문구가 애매한 조항을 만나면 장수가 관련 문건을 토대로 정책을 하나하나 정리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두 사람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무대 외 민족 단결 이야기가 대단원으로 마무리할 때 무대 밖에 두 사람의 인연도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평소 마을 방문 업무는 두 사람의 일상이었습니다. 백마오주는 목축 지역에 뿌리 내리고 야크 품종 개량, 새끼 낳기와 보육, 초지 관리 등 일에 매진하면서 축산 농가들의 실태를 일일이 조사하고 통계했습니다. 장수는 그 뒤를 따라 정보 등록, 촬영, 자료 정리 등 사물을 꼼꼼히 지원했습니다. 산 등성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길은 험난해지고 산바람은 매서웠지만 그들은 서로 부축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변강의 안정을 지켰습니다. 한 번은 장수가 독학한 어설픈 서장으로 백마오주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단어와 문법이 엉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백마오주는 그때 제가 잘못된 발음을 고쳐줬더니 그 후로 자꾸 저를 붙잡고 장조벌을 가르쳐달라고 졸랐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멀리 초목라르 설산이 하얗게 빛나며 두 사람 사이에 피어오르는 애틋한 감정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매일 함께하며 마음이 서로 통했습니다. 2024년 두 사람은 서로의 고향을

0: 3,600m를 사이에 둔 두 가정이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해 두 사람은 퇴나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복을 전하러 온 동료들은 변강에 불이 내린 신랑 신부를 보며 여기에 집을 꾸렸으니 나라의 문을 지키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진심 어린 덕담을 건넸습니다. 가정을 꾸린 뒤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변방 일선을 누볐습니다. 백마호조는 축산업 발전에 집중해 품종 개량을 이끌며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돕고 장수는 본업을 충실히 수행하며 밤늦게까지 업무를 보다가도 순찰 임무가 떨어지면 날이 밝기 전에 순찰의 길에 나섰습니다. 백마호조는 각자 바빠서 하루 종일 몇 마디 나누지 못할 때도 많지만 함께 이 자리를 지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웅장한 초목나루 설산이 솟아있고 그 기슭으로 보장된 국도가 스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란과의 휴전, 이번에 미국이 싸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싸울 수 없는 것인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지가 주동적인 중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공란과 다중 계산 속에서 나온 할 수 없는 휴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대이란 공습 성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 악시오스 뉴스 사이트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중앙사령부의 쿠퍼 사령관이 지금 규모의 공습을 유지하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면서 트럼프에게 공습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군사 행동의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미군 사상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2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7월 초 미군이 대이란 공습을 재개한 이래 미군 4명이 사망하고 207명이 부상했습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의 정룡 교수는 미군의 연속적인 이란 공습으로 군사 타격의 한계 효용이 급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행동을 계속 유지하면 기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명피해와 자원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미국은 휴전 명분을 차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습을 중지한 것입니다. 둘째, 미군 탄약 재고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얼마 전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6경 미사일 1200발 이상을 소모했다면서 그 재고가 우려할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 케인 의장도 트럼프에게 방공 6경 미사일의 부족은 중동 지역의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을 보호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이란의 반격으로 인한 미군의 더 많은 사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정밀타격 탄약도 많이 소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셋째, 미국과 이란의 상호 타격은 다시 에너지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상황을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압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10여 일간 상호 추격과 봉쇄로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 다시 막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멘 후티 무력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이러한 여론 압박 속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이란 정세를 완화하는 쪽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번에 대이란 군사 타격을 중단시킨 것은 외교적 중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월 중순에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쌍방은 60일간의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 60일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과 이란의 외교 창구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많은 미국 관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당근과 채찍 병행 방법을 권고하면서 압박을 가하면서도 협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미국이 다중 압박 속에 이란에 대한 타격을 중지했어도 상황은 완전히 쉽지 않았고 전쟁의 불길이 다시 붙을 위험은 여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미국과 이란의 상호 신뢰 회복이 어렵습니다. 로이터 통신사가 최근 이란 소식통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이란은 이번 미국 휴전의 진정성에 대해 낙관보다 의심이 더 큽니다. 트럼프 또한 24일 대이란 타격 중지를 선언한 직후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을 계속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신뢰가 취약해 현재 상호 타격이 멈췄더라도 향후 언제든 다시 싸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모순의 외부 확산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레바논 정세도 불안정해 이스라엘과 레바논 진주당이 대규모 충돌을 재개할 경우 미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방문이 민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기회를 빌어 새로운 대이란 대규모 군사행동을 기획할지를 의심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 연변 아줌마 함께 배워봅니다. 이 노래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엔지 롱마이 APP, 그리고 칭징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엔지 롱메이 앱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청취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생방송실 많은 분들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793-19번, 793-19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연변 아줌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사가 필요하시면 그 사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효부라고 소문 못한 일 잘하고 꿈이 많은 연변 아줌마. 일 잘하고 꿈이 많은 연변 아줌마. 고향 멀리 낯설은 타향 땅에서 고향 멀리 낯설은 타향 땅에서 그리움에 취해 울고 사랑에 웃네. 그리움에 취해 울고 사랑에 웃네.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네, 2절입니다. 가정에서 현처량모 자랑 많던 가정에서 현처량모 자랑 많던 살이 밝고 꿈이 많은 연변 아줌마 살이 밝고 꿈이 많은 연변 아줌마 고향 땅 천리만리 떠나 있어도 고향 땅 천리만리 떠나 있어도 상봉을 기약하며 내일을 웃네 상봉을 기약하며 내일을 웃네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오늘도 꿈속에서 별이 웃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이 웃는다네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줄 보겠습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올라갑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들립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 놓던. 얼마나죠? 자, 앞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마지막 부분.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마지막 찾는 빨리 합니다. 별을 찾는다네 들립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1절.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0: 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 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노래방 번호가 79147번, 79147번입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중심 앱, 옌지롱매 앱과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 두 곳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변 아줌마 2절 부분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네, 노래한마당 오늘 시간에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 함께하는 사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중부지역 궐기 추진 업무 좌담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두 개 큰 국면을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의 일을 잘하자. 2019년 5월 21일. 나는 늘 지도 간부들에게 중화민족은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이고 전반적인 국면에 놓여있다는 것과 세계적으로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변화의 국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사업을 계획하는 기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현시기 우리나라는 여전히 발전을 이룩하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 처해 있는 반면에 날로 복잡 다단해지는 국제정세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제와 국내의 각종 불리한 요소들의 장기성, 복잡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각종 어려운 국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재반 사업을 통일적으로 연구 포치하고 협동적으로 추진하며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준비를 충분히 하며 자신의 일을 더욱 능동적으로 잘해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습근평이 이탈리아 하원 의장 피코를 회견하면서 한 담화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자신을 잊을 것이다. 2019년 3월 22일. 나라가 큰 만큼 책임이 아주 무겁고 업무도 더없이 어렵고 막중합니다.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는 내 자신을 잊을 것입니다. 나는 무아의 경지로 중국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합니다. 력도 선수는 훈련을 받기 전에는 50kg짜리 력기밖에 들 수 없지만 훈련을 받고 난 후는 250kg짜리 력기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나와 함께 13억이 넘는...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입니다. 이번 주에는 황보경학 작사 작곡의

여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네,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쓴 요한나 슈피리는 1827년 취히리 호수의 남쪽에 있는 휠첼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슈피리는 10살 때 취히리로 가서 프랑스어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뒤에 고향으로 돌아와 많은 책을 읽으며 지냈지요. 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출판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요. 그렇다면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래 시간에 저와 함께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읽으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에게로. 아름다운 스위스의 작은 마을 마이엔펠트에는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 마이엔펠트를 거쳐 숲이 우거진 푸른들을 지나면 알프스의 고원 기슭까지 이어진 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슭으로부터 산속의 목장까지는 아주 가파른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6월의 어느 날 아침, 젊은 여인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씩씩한 걸음걸이로 이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는 더운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한겨울처럼 옷을 잔뜩 껴입고 설까지 걸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처음 보는 그 여자아이. 여자아이는 무거워 보이는 등산화를 신고 숨을 헐떡거리며 산길을 올라가느라 두 뺨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 두 사람은 산속의 목장으로 가는 길 중간쯤에 있는 되르플리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여인을 알아본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말을 걸어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젊은 여인은 아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고개만 까딱거리면서 서둘러 사람들을 지나쳐갔습니다. 잠깐 퇴대, 산으로 가는 거라면 같이 가. 뚱뚱하고 마음씨가 좋아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젊은 여인을 불러세웠습니다. 퇴대라고 불리는 여인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여자아이는 젊은 여인의 손을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곤하니 하이디? 아니요, 너무 더워요. 이제 다 왔어. 조금만 기운을 내. 한 시간만 더 걸어가면 되니까. 여자아이는 다시 걷기 시작한 두 사람의 뒤를 힘없이 따라갔습니다. 아주머니와 퇴대는 전부터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되르플리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저 아이는 죽은 언니 아이잖아.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산에 계신 하이디 할아버지에게 맡기러 가는 중이에요. 그 아이를 맡기겠다고? 지금 제정신이야?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할아버지에게 곧바로 쫓겨날 게 뻔해. 어머, 말도 안 돼요. 그분은 하이디의 친할아버지예요. 게다가 이번에 제가 새 일자리를 구했는데 숙식도 제공받으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 좋은 기회를 아이 때문에 포기할 순 없잖아요. 글쎄, 할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유별나야 말이지. 저 아이가 산후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되는데. 그건 그렇고 새게 댓글을 합니다. 아주머니는 한참 말이 없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산속에서 혼자 저러고 사는 거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지만 말이야. 태대는 언니에게서 들은 말이 있을 테니까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원래 그런 분이셨어? 아는 대로 얘기를 좀 해봐, 태대. 정말 무슨 까닭으로 하이디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속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아주머니는 할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은 듯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이제 전 26살이에요. 할아버지는 70살이고요. 그러니 저도 옛날 일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말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곤란해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가르쳐줘 좀. 응? 대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이디가 들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길은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은 제가 명작을 만나다에서 선정을 한 8번째 명작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네, 저와 함께 하이디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하이디의 순수한 마음과 알프스의 자연,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일이든 관계이든 인생이든 상관없이 네, 우리 모두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 얼마나 더 성숙한 나를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또 기분 좋은 노래들 여러 곡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첫 곡으로 차미령 가수가 부른 노래 사랑 더하기 함께 듣겠습니다.

네, 생각을 뒤집으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 속의 한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아픔은 있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처리하는 기술이 뛰어날 뿐입니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꺼내기 힘든 아픔들이 있기 마련이죠. 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네, 아픔을 처리하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글이 요난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우리도 이런 기술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아픔 속에 오래 가라앉아 있기보다는 아픔을 빨리 처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술을 가져 내 삶을 보다 더 행복하고 유쾌하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아픔 없이 어찌 사랑을 알랴 함께 듣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반성해 볼 수 있는 글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살아가는 매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불평이 더 많고 힘들다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 후회를 안 하는 게 좋겠죠. 또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어떤 분들은 보면요. 습관처럼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나의 능력치가 이만큼한데도 그냥 그 일을 하면서도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네, 나의 좋은 생각이 좋은 나를 만들어 간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꽃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피는 것도 아니고 비바람과 곤충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견뎌야만 아름다운 꽃망울이 맺힐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낙심보다 희망을, 비난보다는 격려를, 또 절망보다는 도전을 선택한다면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고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리란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어머니 이름은 충구.

연길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

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길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现在是午夜11:30，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0: 8: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I'm just a fool.

0: 现在是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马。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在是凌晨4:30，你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钟澎湃。